0: 승아, 빨리 배에 타. 양동진 애들하고 갑시오. 순자대가 곧 돌아옵니다. 제가 적을 요인할 테니 양동진 애들하고 가십시오.
1: 너 혼자서? 안 돼! 안 돼!
0: 아메, 말이오.
1: 빨리 배에 타!
0: 말이오.
1: 말이오, 배에 타!

0: 和烈士们的光荣事迹，是啊，班长，我们都想听。班长，你讲吧。以前的事你要是有不知道的，我们补充。你忘了老班长经常说什么吗？咱们侦察兵，流血不流泪。
1: 백설령, 자네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상부 지시에 따라 이 시간부터 자네를 중령으로 진급한다.
2: 죄송합니다. 무관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
1: 그건 자네 책임이 아니야. 그동안 자네가 충분히 잘했어.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부상당하고 말이야. 표창받기에는 마땅해.

0: 谢谢沈院长，谢谢这儿的医生和护士治好了我的伤。哎，
1: 这是要干嘛呀？我真心的。行了，去。这是我的。哎，
0: 行了，别擦了。
1: 梁晨，知道你要去军校学习，这太好了。 现在前线已经进入了阵地战阶段，大规模的敌后穿插侦察任务基本没有了。你这个科长回来也没有要直接去执行的任务，正好是一个上学深造的好机会。客观说，我们的军队和美军在装备和现代化战争手段上相比，还是有很大差距。为了新中国，我们需要一支强大的现代化军队。 有了现代化的装备和指挥，再加上我们一往无前、无畏牺牲的战斗精神和机动灵活的战略战术，我们的军队就一定能以最小的代价战胜最强大的敌人，成为世界一流的军队。梁晨，我会好好的等着你学成归来。最近又有一些美军在战斗中拿着我们散发的通行证投降，当了俘虏后。 还要求来见我，这说明我们的广播站工作又有了成绩。为了更好的开展对敌宣传工作，我已经开始学习朝鲜语了。你的英语学习的怎么样了？有句宋词写得好：“两情若是久长时，又岂在朝朝暮暮。”这不仅是一种情怀，也是我们必须面对的现实。只要我们两心相属。
2: 无论是相见还是思念，都是幸福的。思念让相聚得到相聚的圆满，相聚给思念留下思念的空间。1953年夏季，朝鲜停战谈判各项议程已经全部达成协议，谈判双方即将签订停战协定，但南朝鲜李承晚集团。 竟以就地释放为名，强行扣留朝鲜人民军被俘人员，并且宣称，南朝鲜准备单方面继续打下去，企图破坏停战的实现。2년간
3: 우리 군은 전례 없는 성장을 하였습니다. 미국과 일본에서 정규 훈련을 받은 장교들이 지휘를 맡고, 상황과 병사들은 미국 요관들에게 훈련을 받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 군은 어떠한 힘든 전투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그리고 우리 군 장비도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4: 그래!
5: 강 참장 말처럼.
4: 아니, 이제는 부사단장이라고 불러야겠구만.
3: 네.
4: 자네 말대로 우리 국군 제9사단 백마산 방어작전, 그리고 제6사단 금강천 이남 공격작전, 이 모두 큰 승리를 거두었다.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이 중국군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명이다. 하여 나는 대통령 정전반대 단독 북진 정책 전면 지지하고 나아가 우리 태극기가 남북한 전역에 휘날리게 할 것이다. 박경 대장, 자네는 우리 사단의 최정예 부대로서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?
3: 네. 저도 이 대통령의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. 저 역시 사단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. 우리한텐 북으로 진격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있습니다.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미국도 반드시 저희를 지지할 겁니다.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저 따위 굴욕적인 정전 협정서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랬다간 나중에 반드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.
4: 좋았어. 맞는 말이야. 단독 북진, 조국 통일.
6: 단독 북진, 조국 통일.
4: 이어서 우리 사단에 새로 부임한 장 참장이 각 부대 작전 배치를 지시한다.
7: 지피지기 백전불태. 먼저 첫 부대대 임무를 내리겠다. 백대대장!

0: 사단 작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속히 우리가 이어받을 지역에 적군의 군사 배치 사원과 동향을 알아오게.
1: 네, 알겠습니다.